0: 이렇게 겨우 갑이야. 부르박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부르박거라.
2: 무죄발에 미리 무.
3: 그 회라면 지독한 자고냐?
2: 버텨.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6: 무구리케요 무구리케요 무죄무반대.
7: Simba, 이번 건데.